0: 좋아 우리 저
1: 가득한 웃기 가득한 명세자 군요괴
0: 어중간해
1: 마치 우리 저 전인디란 센치 꿀에텐데
0: 머리로 아프지 않아
1: 웃기다 붐
2: Yo, I'm gonna mochi anze. I see the kid focus the only cowboy. I'm better when you are no kubudu club mix. And Super BJ Uganda, to vako ku radio yo.
0: Super BJ, come to me.